0: 구글
1: 구글
2: 구글
3: 구글 구글
0: 구글 구글
3: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
2: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

0: 빵짱 예민쇼.
1: 야, 또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그 가밋 스마나이
0: 빵짱 예민쇼.
1: 무덤 필요한 인포템 로컬 끝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민쇼.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민쇼.
1: 마이 먹어 말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Choy, babakla ko bi ref, Choy.
3: No, pagpupaman lang ang ref niyo sa balay niyo.
2: Amo na gani, Choy. Pagkabot ko kahapon sa balay, walay na. Ipamangkot kong boyfriend ko. Kung di nakantong amon nga ref, hambal niya, masikuro na misplace ko lang ko, no?